0: 나가는 우자매 기 우자맹년 우자매 못내 나가에는 야금이 나왕
1: 나가 무리 무리 무리 내 우자맹이 안 일래 내가 깔아내면 내 기타 놓고